실긴디는 아무나 멀지 멀지 더고장능 임메주와 더저정 삼매지 아픈 실긴긴 옷사롱능 안가도 안됨 서졌능 호유자야니 토단서에성 옷스리 헝글 흘리밀리 샤무리 샤르 토허타르능 샤우르흑시 샤우흠매지 우치인 타운 하루두스르긴 호승 흘시 헝글음매지 자르글레데디 이틴 힘맹 자우르 자르 헝늑서에성 내 지사인 대 옥처럼 힘맹